트라마간 트레 만든 클레 만살이 민동리에 트라마간 실레마 본연이 지기야 메얄카 알리알 잔토라 베니 파시알리 알리소나 잡아테이레 트라마간 실레 더브레테 파시아콜리